시민의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

성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복정에서부터 밀립니다. 탄천 1교까지 쭉 속도로 못 내고요.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성수대교는 북단에서, 형수대교도 역시 북단에서 남단으로 속도로 못 냅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방면 차량이 길게 정체로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 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는 구간별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지금 신갈의 분기점 일대와 오산에서 남사정류장, 북천안에서 독립기념관까지 밀리고 옥산휴게소에서 청주 분기점, 대전터널에서 비룡 분기점까지도 정체입니다. 또 천안 논산고속도로 들어와 논산 방면 가는데 남천안에서 남풍세요금소, 북공주에서 공주 분기점과 정안휴게소에서 정우터널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엄마! 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2: TBS 교통정보
3: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연휴의 첫날 고속도로 이용해 외곽으로 나들이 가는 차량 46만 대로 예상한 만큼 외곽 방면 차량이 꾸준합니다. 특히 강원권 내 차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진부에서 강릉분기점 구간은 빗길입니다. 빗길 안전운행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창에서 월곶분기점, 반월터널에서 부고,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리고, 덕평휴게소에서 여주분기점, 또 여주분기점을 지나서는 문막휴게소에서 원주까지 밀리고 새마을 뒤로도 4km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으로는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까지, 남춘천에서 춘천분기점까지 어렵고요. 내촌에서 서석터널까지 또 밀립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도 일찍부터 정체가 시작돼서 지금도 원주 방면 초월에서 초월터널, 경기 광주분기점에서 동군지암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8: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7: 아, 네, 죄송합니다.
9: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9: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1: TBS 교통정보
12: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사고가 있습니다.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내 3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 중이라 이 일대로 불편한 진행이 됩니다. 반대 구리 방면으로는 영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성수대교에서부터 밀리고 있는데요.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도 구리 방면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면으로는 월릉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또 구리 쉬기에서부터 구리 나들목까지 정체 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서서울 요금소에서 순산터널까지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밀리고요. 서산 일대와 동서천 분기점 일대에서도 각각 속도를 못 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판교 분기점 부근 5차로에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고 도심 방면 재량 달리는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0: TBS 캠페인
1: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2: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1: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방면 사고가 있습니다.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의 4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인데요. 뒤로 서강대교에서부터 밀리고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도 차량이 많아서 속도를 못 냅니다. 반대 구리방면으로도 천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있어서 뒤로 정체고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도 구리방면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으로는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의 4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을 하고 있고 강남 순환로 수서 방면 서초터널 안 3차로에서도 사고가 있어서 터널 안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 논산 방면 차량은 천안 분기점에서 남천안 나들목까지 연무 나들목에서부터 남논산 요금소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부처님 오신 날 연휴 첫날 서울시내 사고 소식이 유난히 많습니다. 강남 순환로 금천 방면은 서초터널 안에서 차가 넘어진 사고가 났는데요. 차로 두 개를 막고 있다 보니 서초터널의 정체가 아주 심합니다. 노들로 한강대교 방면은 한강대교 조금목과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이전부터 밀리기 시작하고 동부화선도로 의정부 방면은 노원교 지나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또 다른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 인천 쪽으로도 지하도로 중간 2차로 고장차

있어서 정체 빚고 있고요. 한강다리 중에 반포대교 중간부터 서울성모병원 앞까지 또 한강대교 중간부터 상도터널 쪽으로도 밀리는 가운데 청담대교 강남쪽 분당수서로 쪽으로 밀리는데 이후로 수서나대목 부근 3차로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의 최강일입니다. 길을 가다가 홀린 듯 걸음을 멈췄습니다. 코끝에 와닿는 아카시아 향기가 달콤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여 마셔봤는데요. 아카시아 향은 10리를 간다고 했는데 예전같이 진하진 않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4월에 피었던 라일락의 향기도 시들시들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꽃향기가 옅어진 것도 다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렇지만 어릴 적에 꽃잎을 따먹으며 느꼈던 그 향기는 변함은 없더라고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향이 없는 벚꽃과는 다르게 소박한 겉모습에 향기는 진한 아카시아. 어찌 보면 참 정직한 꽃이 아카시아죠. 은은한 그 향기 맡다 보니 나도 이렇게 향기 나는 사람이고 싶다. 이런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수계 이규석 기차와 소나무

0: 한입 한입 따내면서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점쳐봤던 대칭 모양의 푸른 잎사귀. 친구들하고 경쟁하듯이 따먹었던 새끼 손톱만한 하얀 꽃잎. 한 모금 마시면 온몸에 향기가 돌았던 아카시아 꽃차. 아카시아 꽃 향기가 새삼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5월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죠. 좋은 음악 고갈할 뉴스도 끊으면 남는 방송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밥 먹고 합시다 가수 풍금 씨와 정다운 동대의사 통증 전문의 김용건 원장의 허리케인 통증 클리닉 가겠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예. 지금 노래는 실버돌 힘든 싱어에 출연했던 광표 씨 노래 듣겠습니다. 생업은 따로 있지만 노래에 대한 열정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살아가는 광표의 노래 듣겠습니다. 추억의 포장마차.

0: 통증.
1: 허리가 아파서 돌겠다. 척추 통증.
0: 죽지면 태가 걸어다닌다. 관절 통증.
1: 밤마다 아파서 잠 설친다. 신경 통증.
0: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대상 포진 등 세상의 모든 통증을
1: 제대로
0: 상담해드립니다.
1: 밥 먹고 합시다. 예쁜 건가?
2: 정다운 동네이다. 김영건 원장의 통증 클리닉.
1: 아프다고 좀 울지 마세요.
3: 울지 마.
0: 울지 마세요. 자, 오늘도 상담 보조 알바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1: 오예.
0: 어제 최욱 씨는 오르간 씨라고 그러더라고.
4: 아, 저를요?
0: 풍금이 아니고.
4: 아유, 업그레이드.
0: 풍금입니다.
4: 업그레이드 됐네.
0: 풍금 씨 나왔고요. 자, 만성이든 급성이든 통증 상담하는 정다운 동네의사 김영건 원장 어서 오시고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0: 뭐 두 분 이제 얼굴 다 알지요?
4: 네, 네. 그래갖고 조금 바깥에서 MBTI까지 이제 확인했습니다.
0: 아, 뭐를 한다고?
4: MBTI까지 확인했어요.
0: PPT를 한다고?
4: 아니, MBTI.
0: 이게 뭐야?
4: 그 성격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모르시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지금 MBTI가 모르고
0: 그럼 그렇고 제가 아까 저 2부 끝날 때쯤에
4: 네.
0: 난센스 퀴즈를 드린 게 있거든. 청취자들한테.
4: 네, 네.
0: 예?
4: 네?
0: 저 혼자.
4: 네.
0: 두 분도 한번 맞춰봐.
4: 오, 네. 오
0: 가수 B가 네. 여기 저 14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복잡한 데서
4: 네.
0: 엘리베이터 자기 혼자 빠져나왔어.
4: 네.
0: 요 상황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뭐게?
4: B. 네. B. B가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왔고.
0: 아, 아, 아. 네 글자로
4: 히,
0: 앞에 거는 B 맞아.
4: 힌? B?
0: 예. 모르지?
4: 예. 네,
0: 김영건 뭐, 원장.
4: 힌트 없어요.
0: B. 앞에 첫 글자는 B라고.
4: B로 시작한.
0: 모르죠?
4: 네 글자?
0: 모른다고 그래. 오빠가 알려줄게. 빨리. 시간 없어.
4: 모르겠어요.
0: 모르겠죠?
2: 네, 저도 모르겠어요.
0: B만 탈출.
4: 아.
0: 왜?
4: 어, 맞네요.
0: 난센스 퀴즈 아니에요. 비만 아, 탈출.
4: 아, 지금 네. 제가 비만 탈출하고 싶습니다.
0: 알겠고.
4: 예, 예.
0: 자, 풍금 씨 이제 거의 뭐 고정이야.
4: 예. 아유, 감사합니다.
0: 워낙 최국 씨가 이제 계속 같이 해왔는데
4: 네.
0: 최국 씨가 이제 일정이 있어서
4: 아,
0: 이제는 바톤이 풍금 씨한테 넘어갔습니다.
4: 아, 최국 씨 감사해요. 예, 예. 예.
0: 그 저 수요일 날 앞으로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행사도 많아질 때 그럴 테니까
4: 네.
0: 수요일 날 만약에 행사 있다
4: 네.
0: 돈 불러 가야 된다 그러면 그럴 때는
4: 네.
0: 얘기를 사전에 좀 해주셔야 돼.
4: 아, 예, 알겠습니다.
0: 그래야지
4: 감사합니다.
0: 또 저희가 다른 상담 보조를 알아서 섭외를 합니다.
4: 네, 네 알겠습니다.
0: 아,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담 문자 받아보기 전에 풍금 씨가 좀 참여 안내 좀 해주세요.
4: 아,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0951과 무료 문자 TBS 앱으로 아픈 곳이나 알고 싶은 의학 정보가 있으시면 상담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도 받고 나눔 선물도 엄청 많아요. 선물 받아가세요. 선물 많죠?
0: 네, 많습니다.
4: 네. 네.
0: 자, 그리고 김영건 원장님. 이 저희가 이번 주부터
2: 네.
0: 일산 마디역의 오킴스 피부과에 원장님께서 선크림 저희 방송을 자주 듣고 계신데요.
2: 아, 네네.
0: 그러면서 이 나눔 선물로 선크림을 한번 보내고 싶다. 이번 주부터 선크림들 나눔 선물에 목록에 올려놨는데.
2: 아, 네.
0: 김영건 원장님 병원도 일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2: 아, 네, 맞습니다. 저희
0: 김영건 원장님은 나눔
2: 저도 한번
4: 선물.
0: 아, 이러면 안 되는데.
2: 저도 아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0: 생각이 나서.
2: 알겠습니다. 아, 근데. 그 오킴스 피부과.
0: 네.
2: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피부과인데.
0: 아, 그래요?
2: 네.
4: 선생님 병원 어디인데요?
2: 저희 병원도 마두역 5번 출구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0: 그렇구나.
2: 네, 마두역 저희 병원
0: 통증 병원이면은 청취자들한테 뭐 이렇게 나눔 선물로 해 드릴 게 뭐가 있나? 주사기를 보내나? 그거 만드잖아, 그거.
4: 안 되죠. 저는
2: 예, 네, 저도 뭐 네. 오킴스 피부과에서는 이제 뭐 선크림 아마도 개발해서
0: 네.
2: 이제 상품으로 만드신 어떤
4: 아 피부과에서 그런, 직접 만드신
2: 네 그러신 것 같아요.
4: 와 되게 좋겠다. 네.
2: 그 오킴스 피부과 원장님이 이제 저희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0: 그래요?
2: 네 피부과 병원은 대부분 이제 미용 시술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발톱 뭐 문제라든지 다른 피부 그 아파서 오시는 분들 정말
0: 네.
2: 열심히 봐주시는 병원이거든요.
4: 오, 좋다.
2: 되게 저 그러니까 동료 그 병원 의사로서 저
0: 알아요,
2: 믿고,
0: 잘?
2: 예, 믿고, 아, 그, 직접적으로 제가 만나 뵌 적은 없는데, 믿고 환자 의뢰하는 몇 안 되는 그 의원 중에 한 곳입니다.
0: 아니, 그래서 통증 병원에서도 뭐 이렇게 나눔 선물로 드릴 게 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갑자기 제가 이런 네. 말씀 드려서 뭐 하는데?
2: 저는 그 파스 종류 중에, 네. 그, 성분명이 의약품으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바르는 파스 같은 게 있어요. 맨솔 성분 같은 거.
0: 알겠습니다.
2: 그런 게 있는데 저도 한번 예. 제가 뭐 개발을 하든 한번 저도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 일단 제가 허리가 많이 안 좋으니까 선생님 만드셔가지고 한번 네. 가져와 보세요. 제가
0: 여보세요.
4: 써보고 제가 임상 실험으로다가 제가 해드릴게요.
2: 아, 네, 예.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아이, 흐뭇합니다. 예. 자, 이제 인사는 다 나눴고 지금부터 네. 자, 풍금 씨하고 네. 두 분이서 통증 상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네, 3983님께서 정다운 김영권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발가락 양말 잘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 너무 편하고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지금 사진, 발가락 양말 사진이 그래서 올라와 있구나.
4: 저는 네. 저 그림자가 뭔가.
0: 까만색 발가락. 양말 신는 사진을 올려주셨네. 네,
4: 발가락 정말 앞부분만 보내주셨는데, 네. 선크림 주시면 운전하면서 왼쪽만 타고 있는 제 얼굴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풍금님 사랑하고 TBS 정상화를 항상 바라고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0: 예, 일단은 선크림을
4: 받고 싶다.
0: 받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예. 자, 요거를. 홍금 씨가 자, 네. 26번.
4: 네. 일산 마두역에 있는 오킴스 피부과에서 선크림을 보내드릴게요. 왼쪽만 타고 있는 얼굴에 덕지덕지 발라주세요. 네.
0: 자. 3983님의 네. 상담 좀 해주세요.
4: 그리고 0337님께서 선생님 비가 오면 삭신이 쑤신다는 속설이 있잖아요. 저는 진짜 비 오기 전 후로 평소 안 좋았던 곳 통증이 심해져서 아프기도 한데 의학 쪽에서는 영향이 있다 없다 의견이 반반이던데요. 쌤 전 진짜 지금도 어깨랑 손목이 막 쑤셔요. 비 오면 아픈 거 맞죠? 저 그냥 가짜로 아픈 거 아니죠? 그러셨어요.
2: 아, 네. 의학적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게 인과관계가 확실하다라고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근데 의사들끼리도 이제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서 이제 기압차가 생기는데 우리가 그 아프다고 느끼는 관절, 그러니까 어깨도 손목도 관절이잖아요. 네. 관절은 일종의 주머니인데 관절 주머니인데 주머니 안에 압력과 이제 대기 중에 압력이 차이가 나면서 통증이 생기는 기전, 혹은 이제 비가 오기 전에 온도나 습도 같은 게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그 관절의 혈류를 좀 변화를 시켜주면서 그렇게 통증이 생긴다는 그런 의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임상에서 저도 이렇게 비가 오면은 쑤신다는 말씀들을 그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는 그래요? 의사 중에 하나예요.
0: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상이 인체에도 영향을 미치다는 게 의학적으로 맞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4: 네. 맞는 것 같던데 오늘 지금 비 오니까 네. 저도 몸이 엄청 무겁고 저는 목소리도 쉬는 것 같아요.
0: 목소리도 저 기압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4: 그런 거 아닐까요? 상관없나?
0: 풍금 씨는 대학교에서 사학과 나왔다 그랬지?
4: 네, 네.
0: 동국대 사학과.
4: 네.
0: 앞으로 의대도 가야 돼.
4: 네?
0: 최국 씨가 여기 상담 1년 하다가 네. 의대 준비하려고 그러다가 네. 딴 데 가서 못했거든.
4: 아, 진짜요?
0: 언제 의대 준비해야 돼, 다시.
4: 아니, 너 가수가 노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할 게 엄청 많네, 요즘에는.
0: 아니, 상담 보조만 해서 안 돼. 의대 준비해야 돼.
4: 그렇지.
0: 그 공부를 다시. 해야지 자꾸 물어보지.
4: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0: 네. 모르는 거 있으니까 풍금 씨가 원장님한테 자꾸 물어봐야 돼.
4: 다음 주부터.
0: 의대 가려고 물어보고
4: 공부해야 되니까 다음 그러니까. 주부터는.
0: 다음 주부터.

0: 나 오늘 끝나면서 의대 준비 시작해야 돼.
1: 행사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0: 행사는 행사대로 돈 벌고 오며 가며 쉬는 시간에 공부해야 돼 이제. 네.
1: 알겠어요.
2: 네, 열심히 키워드리겠습니다.
1: 아유 알겠습니다.
0: 최욱 씨가 거의 의대 갈 뻔하다 못 간 거야. 딴 데 가느라고.
1: 아 진짜요?
0: 이번에 이제 풍금이가 가야지.
1: 네. 아 큰일 났네. 9678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남성입니다. 한 달 전에 신경외과에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풍선 확장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현재 엉덩이 부분부터 다리까지 다시 통증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충격파와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통증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으면 어떤지 궁금해요. 그러셨어요.
2: 네. 지금 아프신 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그로 인한 신경 눌림, 신경 통증이 생겨서
0: 그래서 풍선 확장술을 수술을 받아 하셨대요.
2: 네, 그 부분을 이제 넓혀주는 어떤 일종의 시술을 받으신 겁니다.
0: 네,
2: 네. 한 달 지나고 나서도 계속 불편한 게 그런 시술의 영향이 완벽하게 좀 그 커버가 안 되었을 가능성 혹은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같이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고관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방사되는 통증이 이제 흔히 말하는 말초신경이 눌리는 문제. 뭐 좌골신경통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 좌골신경이 눌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0: 네.
2: 그런 것들을 딱 통증 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으면 어떠한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통증 클리닉에서도 한번 진료를 보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2: 신경외과에서 이제 그 중점적으로 보지 않는 부분을 통증 클리닉 혹은 재활의학과 같은 이런 다른 과에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0: 예. 네,
2: 한번 진료 보십시오.
0: 통증 클리닉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네요.
2: 네,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해가 됐어요, 의대 준비생?
1: 아니 뭐 잠깐 이 사이에 이해가 되면 제가 벌써 의대를 갔겠죠. 오라버니 큰일 났네.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
0: 여기 저 출연하려면 해야 된다니까.
1: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0: 자,
1: 하겠습니다.
0: 노래를 한 곡 좀 듣고 가겠답니다.
1: 네.
0: 오늘 저 풍금 씨가 이 새로운 곡을 들고 왔는데
1: 네.
0: 신곡.
1: 네.
0: 아주 뭐 지금까지 노래 중에 제일 자랑할 만한 신곡이에요?
1: 아, 제가 제일 네. 좋아하는, 제 노래 중에서 오,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0: 사랑하오?
1: 네, 사랑하오라는 곡인데.
0: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지금?
1: 그니까 이게 네. 이제 이 곡을 쓰신 선생님께서 원래 제목은 구분등이에요.
0: 구분등?
1: 네, 구분등. 오. 근데 사랑하오라고 제가 제목이 바뀌긴 했지만.
0: 예.
1: 이 그 선생님께서 바깥 활동이 많잖아요. 네.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등도 굽어있고 아. 많이 왜소해져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런 말들을 자주 못해주고 좀 이렇게 소홀했던 게 생각이
0: 아내에
1: 나서
0: 아내에 대한 사랑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1: 네. 근데 이제 전체 가사를 보면 아내뿐만 아니고 뭐 부모님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그냥 진짜 주변에 있는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0: 그렇구나.
1: 옆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0: 앞에
1: 말하는
0: 앞에 첫 소절만 한번 해줘봐. 앞에 첫 소절.
1: 나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그대.
0: 네, 풍금이 부릅니다. 사랑하오 들어보겠습니다.

0: 예, 지금 밭에서 갓 캐온 응? 노래네.
1: 네. 네, 맞습니다.
0: 처음 듣네. 풍금 사랑하고.
1: 네.
0: 악기 구성이 거의 없어.
1: 네, 악기 세 개밖에 없어요.
0: 어쿠스틱 기타 소리하고 뭐 밖에 안 들려.
1: 네, 기타, 베이스, 드럼만.
0: 왜 돈이 없었어요?
1: 예. 네. 네?
0: 악기 세션에 직원들 돈이 없었어요?
1: 예, 네, 악기를 많이 쓸 돈이 없어가지고.
0: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1: 예. 네, 근데 악기가 많으면 아무래도 좀 목소리를 좀 덮을 수도 있어가지고.
0: 그러니까.
1: 예, 네, 음악에 묻어가는 가수가 되고
0: 싶잖아요. 가창 녹화하면 뭐 풍금이니까. 아유, 그거를 감사합니다. 작사, 작곡가에서 아주 풍부하게 살렸구나.
1: 아유, 감사합니다.
0: 어제 김용원 원장님. 예. 네. 어떻게 들었어요? 뭐 좀 아시나? 이쪽에, 이쪽 계열에 대해서?
2: 그러니까, 트로트라고 생각하고 들으면은 오, 이게 트로트인가? 그렇게 생각할.
1: 트로트 아니에요. 예.
2: 트로트 아닌 아니, 것 같아서.
0: 네, 뭐예요, 그러면? 발라드?
1: 그렇죠.
0: 발라드.
1: 네, 네. 그렇죠. 장르 구별 없이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뭐, 다른 멘트 없어요?
2: 다른 멘트요? 네. 아, 뭐, 평소에 밝고 막 이렇게 신나는 음악 위주로 하시다가 네. 이번에 분위기를 한번
0: 합시다, 이거 하다가.
1: 네, 어, 예.
2: 확 바꾸신 것 같아요.
0: 아, 네. 역시, 아, 좋네. 네.
1: 감사합니다.
0: 어, 김태발 씨보다 나은 것 같아요, 형님. 자, 3983님이 노래 들으면서 문자를 보냈네. 역시 감성 트롯 여왕 풍금이에요. 신곡 너무 좋습니다. 마음이 찡하고요. 풍금님 의대 공부에서 최초의 노래하는 여의사 탄생을 기대합니다.
3: 큰일 났다 이제.
1: 아니 제가 야. 지금 나이가 좀 많.
0: 여보세요. 많이. 학업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1: 아니 근데 의대 공부하려면 엄청 몇 년 오래 걸리잖아요.
0: 그런 거 따지 말고 첫 시작이 반이야. 시작이 반.
1: 아니 근데 이제 공부해가지고 의사 자격증 따면은 이제.
0: 아니 됐고 그건 알아서
1: 너무 나이 들어서 못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0: 동대 사학과 졸업했잖아요.
1: 네.
0: 요번에 그 왕가 사는 남자 봤어?
1: 못 봤어요.

0: 못 봤어요?
1: 네.
0: 못 봤어도 이제 알겠지. 사학과 나왔으니까.
1: 알죠. 네, 알죠.
0: 단종 임금이 네. 에, 수양대군한테 네. 강등돼가지고 네. 뭐가 무슨 군이 됐어?
1: 예?
0: 예. 뭐라고 그랬어? 영월로 쫓겨갈 때 임금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무슨 뭐? 무슨 군으로 대군으로 강등됐었잖아요.
1: 모르겠어요.
0: 노산군.
1: 아, 노산군, 노산군.
0: 알죠?
1: 네, 네, 네, 네. 네.
0: 아는 거야, 분명히?
1: 아,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압니다. 예, 예. 갑자기 얘기하시니까 기억이 안 났어.
0: 하여튼 이런 노력하면 의대 갈 수 있으니까 와. 모르는 거 있으면 김영건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1: 네, 네. 알겠습니다.
0: 2311님께서는 최국 씨는 의대 준비하냐? 바쁜가 봅니다. 아, 최국 씨 찾는 문자가 있는데 최국 씨는 앞으로 수요일 날 다른 일정이 생겨서 못 옵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 수요일 통증 클리닉에는 풍금 씨가 이제 대신 저희들하고 쭉 할 겁니다. 의대 공부도 시작을 한답니다. 자, 자, 이제, 자, 네. 또. 문자 소개해 주세요.
1: 네. 4740님께서 원장님 안녕하세요. 52세 여성이고요. 6개월 전쯤 완경을 맞이했습니다. 이때쯤부터 자고 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고 통증이 있었는데 최근엔 더 심해졌고요. 종일 손가락 통증이 느껴집니다. 양쪽 고관절도 뻐근하니 아파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요. 갱년기라 그런가 하고 견디는 중인데요. 별도 통증 치료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견뎌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그러셨어요.
2: 아, 네. 정말 사연 잘 주셨는데요. 네. 그 손가락 양측이 뻣뻣하신 것 같고, 그리고 고관절도 양쪽이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조금 말이 어려운데 뭐 반응성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의 가능성을 조금 검사해 보면 좋겠어요. 류마티스 내과에서 검사를 하는데 집 주변에 있는
0: 내과. 류마티스 내과?
2: 네, 류마티스 내과라는 과가 있는데 이게
0: 대학병원에요?
2: 보통 예, 대학병원에 있습니다.
0: 오.
2: 대학병원에서 꼭 가실 필요는 없고 집 주변에 내과 방문하셔서 그 혹시나 내가 피 검사가 괜찮은지 이런 통증이 있어가지고. 검사해보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검사해보시면 좋겠고요.
0: 네.
2: 피검사상 큰 문제가 없다면 정형외과 혹은 재활의학과에서도 잘 보는 그런 항목이니까 진료 보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동네 내과 가서 피검사부터 한번 해서
2: 네.
0: 혹시 이것과 혈액에 무슨 뭐가 있는지 그것도 네. 파악을 해봐자.
2: 네, 맞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게 걱정돼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1: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0: 류가 아니고 류.
1: 류마티스
0: 여기 의대 가겠어 그래가지고.
1: 아, 제가 혀가 좀 잘. 류마티스 관절염이 피 검사로도 나와요 그게? 네. 확인이 돼요?
0: 네, 좋은 질문이요 그런 거.
1: 오, 궁금해가지고.
0: 아, 의대 갈 수 있겠어.
1: 네.
2: 류마티스 관절염 그 진단하는 진단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피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1: 오.
2: 그 류마토이드 팩터, 그러니까 RF라고 하는 그 피검사 항목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양성이 나오면은 더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
1: 그 관절염은 정형외과만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내과 가는 건 처음 알아가지고.
0: 아, 예, 좋은 질문했어요.
2: 네. 네, 너무 좋습니다.
1: 네, 1579님께서 목 디스크로 등 견갑골이 아픈데요. 주사 치료를 목에다 놓는 이유가 왠지 궁금해요. 등이 무지 아프거든요. 그러셨어요.
2: 아, 그렇죠. 실제
1: 목에다가?
2: 예, 실제로. 그 등 견갑 아프게 만드는 곳이 목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그 목에다가 주사를 그래서 놓는 겁니다. 물론 그 실제로 아픈 부위의 통증 유발 포인트, 의사들이 트리거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그런 실제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는 경우에는 등에다가 직접 주사를 하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0: 네.
2: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목에서 신경 눌리는 문제, 더 나아가서 목에 신경 눌리게 만드는 주변 환경의 문제를 개선해야지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예.
2: 네. 그러니까 저는 요런 설명을 드리는데요. 잎이, 식물에 잎이 마르면, 잎이 말랐으니까 물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물을 주는데, 보통은 뿌리에다 물을 주지 잎에다 물을 직접 주지는 않잖아요.
0: 그렇죠.
2: 네, 그거랑 같은 그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참고를 해 주시고요.
1: 네, 2583님께서 감사합니다. 저는 72세 여성입니다. 승모근과 목이 항상 뻐근해요. 앉았다 일어설 때는 뒷목 근육이 뻐근해서 천천히 일어서곤 합니다. 많이 아플 때는 통증의학과에서 주 1회 10회 치료받을 때도 있습니다. 스트레칭 어떻게 꾸준히 하는 게 있을까요? 근본적인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승모근과 목이 항상 뻐근하시다.
2: 네. 이거 항상 말씀드리는 그 거만한 자세 하시면 좋겠습니다.
0: 거만한 자세.
2: 네. 네. 견갑을 모으고 가슴을 펴는 상태에서
0: 가슴 앞으로 내밀고
2: 턱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목을 뒤로 많이 젖히면은 이제 더 심하게 아프신 분들도 있어서 턱을 들어주는 정도만으로 좀 충분합니다.
0: 예.
2: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는 겁니다. 가슴 펴고 견갑 모으는 자세 항상 유지하려고 하시면 좋겠어요.
0: 이런 자세가 이게 습관이 이게 들이는 게 진짜로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2: 네, 이렇게 자꾸 습관을
0: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대충 있으면 되지 않은데 이게 또 가다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그 통증에 시달릴 수가 있는 것이다.
2: 네, 맞습니다.
0: 자세 문제가.
2: 네, 맞습니다. 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게 그게 자꾸 고착화돼요.
0: 오.
2: 그래서
0: 그 항상 그 의식적으로 이렇게 거만한 체조하듯이 이런 걸 좀 자주 해줘야 되겠구나.
2: 네, 맞습니다.
0: 저도 보면은 나이를 먹으면서 자꾸 이게 허리가 앞으로 좀 숙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
2: 네, 맞습니다.
0: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2: 그게 저는 이제 두 발로 걷는 인간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앞으로 뭔가 집중해야 되는 일이 자꾸 생기면서 앞을 집중하다 보면은 그 어깨가 자꾸 굽고 목이 앞으로 자꾸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형을 만들게 되면은 앞쪽에 있는 근막, 근육을 싸고 있는 막들이 실제로 이제 섬유화 병변이 생기게 되면서 점점 더 그 앞으로 굽고 그리고 그게 고착화되고 그게 무서워요.
0: 그럴수록 자세, 나이 먹을수록 자세에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2: 맞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2: 억지로 펴주시는 게 좋습니다.
1: 예. 네. 1181님께서 예전에 지주막하 출혈로 병원에서 좌측 편마비로 투병 생활하다가 재활로 지금은 정상적으로 마비 없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좌측 다리가 걸을 때 저리고 아파서 잘 걷지 못하고 약간 저는 걸음으로 다니고 있는데 좌측 손도 저리면서 힘을 쓸 때 통증이 와서 힘도 잘 못 써요. 이건 어디로 가서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참고로 디스크도 터져서 8년 전 수술로 치료 한번 받고 또 재작년 재발해서 시술로 처치받은 적 있어서 디스크 쪽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운동은 전혀 못하고 생활 자체가 힘이 들어요. 원장님 좀 도와주세요.
0: 네.
1: 와, 아이고,
0: 진짜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부터 좀
1: 예. 맞아요.
2: 너무 어려운 케이스인데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건 신경과를 꾸준히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경과는 신경외과랑 다릅니다. 신경과는 보통 이제 뇌출혈이라든가 이제 뇌 기능 상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 분들을 치료하고 진단하는 그런 과인데 신경과에서 일단 진료를 기본적으로 보시면서 재활의학과에서 계속 이제 재활하는 운동 하시면 좋겠어요.
0: 신경과는 동대병원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종합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2: 아마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으실 것 같아요. 혹은 국립재활원이라든지 이런 재활하는 병원에서도 진료를 보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진료는 계속 보시되
0: 예.
2: 지금 디스크 터져서 뭐 치료받았던 그런 기왕력이 있으신데 디스크 쪽이 맞을 수도 있어요. 디스크 쪽으로 불편한 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환자를 본다면
0: 1181 환자를 본다면
2: 예, 네. 제가 이분한테는 아마도 세 번째로 중요한 의사가 될 것 같은데
0: 네.
2: 그 신경과와 재활의학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치료를 하시면서 통증의학과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조금 중요성이 떨어져 보일 수는 있는데 곁다리로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치료법들이 있거든요.
0: 네.
2: 주사치료든 뭐 도수치료, 체외충격파든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의학과에서도 진료를 하면서 도움될 수 있는 어떤 치료법이

0: 있는지 체크해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원장님한테 찾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아, 네네.
1: 그죠? 왜냐면 과가 너무 많아요.

0: 자, 통금시의 히트곡이죠. 밥 먹고 합시다. 이 빌보드에도 올라갔죠?
1: 빌보드 올라가는 게 꿈이에요.
0: 빌보드 올라가는 게 꿈이에요?
1: 네, 한번.
0: 그럼 영어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로. 밥 먹고 합시다.
1: 네, 밥 먹고 합시다.
0: 영어로.
1: 예?
0: 영어로.
1: Let's do it.
0: 뭐예요? 밥 먹고 합시다. 김영원
1: 밥 먹고 합시다. 네? 뭐가 있을까?
0: Let's food? Let's lunch? 아, 됐어.
1: 네, 네. 몰라.
0: 자. 자, 빨리빨리 이제 남은 문자 좀 상담 문자 소개해 주세요.
1: 네. 1338님께서 62년 호랭이 남성입니다. 2, 3주 전부터 걸을 때 왼쪽 발 뒤꿈치가 시큰따끔합니다. 아킬레스건 염증 같기도 한데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2: 네. 일단 발가락 양말 신으시고요.
0: 발가락 양말?
2: 예, 그리고 운동화 신으시면 좋겠습니다. 운동화는 굽이 2, 3cm 정도 되는 그 발볼이 너무 좁지 않은 조금 넓은 신발을 신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신어보시고도 계속 불편하면 정형외과 네. 진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0: 정형외과?
2: 예, 예. 보통은 체외충격파 치료를 요즘에는 가장 효과가 좋고 좀 비침습적이라서 안전하고 편한 그런 치료 많이 쓰는데요. 이제 그 어떤 치료를 할지는 진료를 보시고 좀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0: 발바닥 그발 뒤꿈치가 아픈데 발꼬락 양말은 왜 신는 거예요?
1: 발 뒤꿈치가요?
0: 발가락하고 그죠?
2: 정말.
0: 발가락 양말 신는 거 엄청
2: 발
0: 용기가
2: 뒤꿈치가
0: 필요해요.
2: 아픈데 발가락 그렇죠. 양말.
1: 네네. 아킬레스건 염증일 수도 있고 혹은 족저근막염일 수도 있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발에 문제가 뒤꿈치 쪽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 대다수는 발에 불안정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이라는 구조물은 체중을 전체적으로 이제 지탱하는 구조물인데 이 발의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서 제대로 체중 분산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발 뒤꿈치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 그런 기전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발 아치 그렇군요. 기능을 좀 보전하기 위해서 이제 발가락 양말을 신으면 발이 이제 그냥 양말 신었을 때는 발이 흔들리는데 발가락 양말을 신으면 접지력이 향상되면서 발이 덜 흔들리고 발의 안정성이 생겨요.
2: 김영건 원장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문진이라고 그러죠. 네. 듣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환자분이 병원에 와서 검사도 해보고 이제 그래야 네. 정확한 판정을 내리는데
1: 맞습니다.
2: 병원에 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
1: 네, 맞습니다.
2: 그렇게 해도 새끼 발가락, 아니, 발가락 양말 신고 운동화 신었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정형외과나 가셔야 되겠다.
1: 네, 맞습니다.
2: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1: 네. 제 지인이라고 생각하고 병원 가기 전에 저한테 뭔가 물어봤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2: 이렇게 이제 해서 나아지면 차도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1: 맞습니다.
2: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병원부터 갈래 그런 사람보다는 이런 거인데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 아버지도 네. 원래는 그 심장이 아프셨던 건데 다리가 저리고 발이 아프고 막 그래서 협착증이라 해서 병원 찾아다니는데 막 몇 달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아까 그 상담하신 분처럼 무슨 과도 가야 되고 무슨 과도 가야 되고 막 이런 분들은 사실 원장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네. 선생님께서 진료하실 수 있는 거는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는 무슨 대학병원에 무슨 과에 가서 진료를 이걸 한번 받아보셔라. 이런 조언들을 선생님을 주치의로 두고 하는 게 오히려 병원 찾아다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뺏기니까 저는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라면 저는 원장님한테 모시고 갈 것 같아요.
2: 풍국 씨가 이제 감사합니다. 의대 준비는 이제 시작을 했네 벌써.
0: 아 이렇게 하면 돼요.
2: 아, 예.
0: 아, 예.
1: 이제 제가 열심히 이빨하지 케어하겠습니다.
2: 오늘 두 분이 아주 딱딱 맞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분은 그러면 6131님께서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꼬리뼈를 통해서 여러 약물을 넣는 주사도 맞았고요. 엑스레이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척추 양옆으로 여러 바늘을 꽂아서 약물을 투여하는 주사도 맞았었는데
2: 아프셨겠다.
0: 두 시술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1: 네. 꼬리뼈를 통해서 넣는 주사는 경막의 신경 차단술을 이제 꼬리뼈를 이제 미추라고 하는데
0: 저 맞았었어요.
2: 예. 꼬리 미자.
1: 예. 예, 맞아요. 그 미추 그 공 척수 신경 안으로 가는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경막 외 강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다 주사를 맞는 방식입니다.
2: 요거는 아프지 되게 아플 것 같은데.
1: 예, 주사 자체가 원래 경막 외강이라는 게 신경 주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데 요 치료의 장점은 일단 약이 들어가면서 이제 통증 유발하는 게 다른 주사에 비해서는 좀 덜합니다.
0: 맞아요. 전 별로 안 아팠었거든요.
1: 덜 아프고.
2: 아, 그래요?
0: 네. 꼬리뼈 맞는
1: 맞아요.
0: 거.
1: 덜 아프고 효과도 좋은 편인데 다만 이제 주사가 원래 신경이 눌리는 쪽에서는 약간은 멀리서 약물을 자연스럽게 퍼뜨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척추 양옆으로 이제 들어가는 방식의 경막의 신경 차단술은 직접적으로 신경이 눌리는 부위에 주사를 하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쓰는 약물도 적게 쓸 수 있고요.
2: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하도록
0: 금방
2: 하겠습니다.
0: 끝났다.
2: 네. 금방 끝났어요?
0: 네.
2: 오늘도 저 풍금 씨가 이제 의대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니까. 네. 올해 안에 어떻게 의대, 예? 네? 그것도, 수능부터 봐야 되잖아요.
0: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됐고. 오늘 하루 한 시간인데 족저근막염밖에 못 외웠어요. 족저근막염밖에 못 외웠어.
2: 김영건 원장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2: 홍김 씨도 고생했습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2: 오늘 저 파블로 PD가 마지막 곡은 아 역시 또 풍금 씨가

0: 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틀겠다는데.
1: 아유, 감사합니다.
0: 나훈아의 아이라에.
1: 아, 예.
0: 경상도 사투리 아이라에. 아니, 아이라에.
1: 아이라에. 아이라에. 몰라에. 근데 이게 이제.
0: 울진이지, 저 풍금 씨가.
1: 근데 이게 싫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0: 그런 거예요?
1: 예. 네.
0: 뭐예요?
1: 싫은 게 아니에요. 거절이 아니에요.
0: 아이라에, 아이라에 그러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뽀뽀 한번 할까? 그러면 네. 아이라에. 몰라해 이러면 그게 거절이 아니에요.
0: 아 좋은데 왜 이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1: 그지 약간 빼는 척 할 때 이렇게 힘있게 당겨줘 약간 이런.
0: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의대 시험 문제는 안 날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네.
0: 자 그러면 네. 다음 주에 또 나올 거죠?
1: 아 그럼요. 네,
0: 좋습니다. 나훈아의 아이라의 끝곡 듣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4: TBS 교통정보. 부처님 오신 날 연휴 첫날 아침부터 고속도로에도 교통량이 빠르게 늘더니 지금도 정체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은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13km 긴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 춘천분기점 부근에서 잠시 밀리다가 화천 8터널에서 서석터널 지날 때까지 역시 13km에 달하는 긴 구간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도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 짧은 구간 밀리다가 이후로 서평택분기점 부근부터 서해대교 건널 때까지 쭉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정체 구간 많은데 용인에서 양지터널 지날 때나 이천에서 여주분기점 또 원주에서 새말, 삽교 졸음쉼터에서 봉평터널 지날 때 이렇게는 정체 구간이 긴 상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도 여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정체입니다.

0: 파시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3부 시작합니다. 네, 최일구의 인생 모임이. 아, 오늘 일구 데이랍니다. 쑥스럽군요.

0: 하리케인 라디오 전석 미녀 가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대결, 서강 대결! 대결! 자, 부처님 모신 날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 대결 서강 대교는요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외모는 뭐 거이스님 네. 반짝반짝 작은 별 네. 개그맨 빠꾸 윤성호 씨. 아유 100년 만에 본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윤성호입니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고정으로 라디오를
0: 그러니까.
1: 하고 주말에 또 제가 DJ도 하고
0: 토요일 일요일 날 네, 12시 2시도 했었고
1: 오랜만에 왔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0: 아니 뭐가 바뀌었어요?
1: 김경래 부장님이 혼자 치고받고 다 하시더라고요.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시더라고요.
0: 작가가 없어 그리고
1: 네 그러니까요.
0: 작가들이
1: 네.
0: 안 계시고
1: 네. 네, 자꾸 이상한 걸 시키는데 네. 김경래 부장이 오자마자 지금 뭐 출연료도 안 주면서 이런 걸 왜 시켜요?
0: 이런 걸 시키는
1: 거 아니라!
0: 오랜만에 들어야지.
1: 하지마!
0: 네네네. 자 이어서 서강대교의 절세미녀 가수 두 분 소개합니다. 오 흑가락지 강민주 씨.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민주입니다.
0: 네 그리고 신곡 딜팡딜팡 딜팡딜팡이 아니고 딜팡딜팡 서지호 씨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서지호입니다.
0: 아이고 좋습니다. 네. 자. 저 윤성호 씨 두 분 다 인사했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인사한 적은 없고요. 네. 도망가면 이렇게 얼굴은 마주친 적이 있어도
2: 맞아.
1: 그리고 뭐 제가 우리 강민주 선배님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서지현 선배님은 주위에 또 아는 동료들이랑 또 많이 아는 사이 돼서 아, 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2: 우리만 몰랐나요?
1: 우리는 몰랐어요. 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익히 얘기했던 적이 있어서
0: 박구 씨가 저 이 두 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
1: 아, 왜요?
0: 조금만 마음이 약간 좀 위축이 되잖아. 네. 막 치고 들어와.
1: 아 그래요?
0: 아 근데 머리에서 땀나.
1: 두 분이 아까 저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앉아 계셨는데 저는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못 들었고요.
2: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1: 진짜 너무 잘못해서.
2: 정말 기분 안 좋네. 나 올해 들어본 기분이 최고의 악담 중에.
0: 야 성호야.
1: 누가 더 안 좋은 거야.
0: 오자마자 덕담을 해야지. 분란을 일으켜.
2: 아니 오늘 저 새로 오늘 또 이렇게 오셨으면은 누나들한테 좋은 말을 해야
1: 그럼.
2: 잠깐만. 악담을 하면
1: 쌍둥이라는 게 그렇게 안 좋은 얘기인가요?
2: 아니, 난 너무 기분 나빠.
0: 서로 싫어하거든. 아, 그리고 서로 자기가 더 예쁘다 이거야.
1: 그럼. 그리고 두 분이 앉아서 이렇게 핸드폰을 딱 보면서 동시에 똑같이 이렇게 바라보길래 아, 난 음악 무슨 어떤 공연한 걸 보는 거라 했더니 게임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오락 게임을 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0: 야, 전화.
1: 두 분이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0: 무슨 게임을 했어요, 강민주 씨?
2: 아,
0: 저도 게임 이런 거였어요.
2: 언니는, 네, 언니 게임, 언니가 혼자 게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뭐 하나 봤어요. 네. 근데 굉장히, 앞으로 이제, 나이가 또, 있잖아요. 네. 그거 있잖아요. 그거 예방 차원에서.
0: 고스톱하고 있었어? 그 서지우 씨는 무슨 게임 했는데?
2: 저는 게임 별로 재미없어요.
0: 그래서.
2: 그런 게임은. 그냥 그래서. 내가 몸서 하는 게임.
0: 오.
2: 네, 그런 게임이 재밌어요.
0: 아, 그, 뭔 게임을 아까 들여다봤냐고 그랬잖아요.
2: 아, 제가 하는
3: 무슨
2: 거.
3: 게임이에요?
0: 아, 알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2: 뭐 치매 예방.
0: 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지금 저희 넷만 있는 게 아니라 제 뒤쪽에 운동모자 쓴 어떤 아저씨가 계신데, 오늘 김태발 씨 대신에 윤성호 씨가 나와가지고,
1: 네네네.
0: 빠꾸 씨가 저 노래방 기계, 저게 좀 조작이 좀 어려우니까,
1: 네.
0: 자, 노래방 기계 전문가.
1: 아.
0: 고대석 실장이 말이 나왔습니다. 강민주 씨의 저 네. 매니저시죠?
2: 네네네. 네.
0: 고대석. 자, 고대석 실장님. 네. 그 엘프 그 작동하는데 이상 없습니까?
4: 네, 이상 없습니다.
0: 좋습니다. 사고 안 나게 좀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3: 그럼 이제 저기 태발이 형은 그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0: 아, 오늘만. 그래서 이제 24일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1: 네네네.
0: 왠지 파블로 PD가 지금 중남아 공연 가야 되는데.
1: 아니, 해외 있는데 연락이 와갖고.
0: 아, 해외 있는데?
1: 있는데 예, 연락이 와서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0: 해외 어디 있다 왔냐?
1: 예?
0: 해외 어디 있다?
1: 아, 저는 세부에 있다 왔어요.
0: 세부요?
1: 네네네.
0: 어쩐지 얼굴이 탔어.
1: 예, 얼굴 많이 탔나요?
0: 그러니까.
1: 그 나오라고 하길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뭐 작가분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매니저한테 연결하겠습니다. 제가 작가가 어디 있어, 그냥. 야 무슨 매니저야 그냥 나와 그냥 나오라고
0: 세부에서 비행기 타고 온 거야 그래서
1: 너 이러다가 TBS 정상화 돼서 내가 사장 되면 어떡하려 그래?
0: 야 그런 협박까지 했단 말이야?
1: 아니 요거는 지어낸 얘기야.
0: 근데 요번에 이제 연등 행사하는 거 나가고 저 조계사 하는 거 있잖아요.
1: 네네네네.
0: 그거 보니까 네네네. 로봇스님이 등장했더라고.
1: 네네네.
2: 아, 지스님이라고.
3: 진짜요?
0: 로봇스님.
1: 약간 제가
0: 위험하겠어, 너. 제가 위기의식 느끼겠더라고.
1: 그 위기의식이 아니라 네. 약간 제가 좀 미안하겠다고 제가 너무 이 불교 이 스님들의 네. 벽을 너무 허물었구나. 그래서 정말 되게 정말 상상 못할 정도로 스님이 나와서 마이클 잭슨 춤 추고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0: 불교의 대중화지. 뭐.
2: 연불 혹시 할 줄 아세요?
1: 갑자기 왜요?
2: 네, 제가 목탁을 좀 두드릴 줄 알아서.
1: 아, 목탁이요?
2: 네네. 언니, 언니.
0: 축 들어와, 저 사람.
2: 언니, 가지가지 하려고 그래.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장기인데.
1: 예, 예. 예.
0: 인간문화재 방문 주셨습니다.
2: 네.
0: 정말 대단하다.
2: 별거 아니네. 네.
0: 이제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을 하지.
2: 예, 예, 아니, 예.
0: 자, 이제 대결, 서강대교 아시다시피 오늘 승자의 노래가 이제 끝곡으로 나가는 거예요, 윤성호 씨.
1: 네네.
0: 기본적으로 이제 두 분이 가수니까 이 노래 대결을 하는 거예요, 라이브로. 청취자들의 이제 즉석 신청곡을 받아가지고.
1: 네.
0: 그래서 저 결정이 되면 저 고대석 실장이 이제 엘프를 반주기를 작동시켜서 반주를 틀고 네. 두 분이 라이브를 하는 거야.
1: 아,
0: 이런 거.
1: 네.
0: 그래서 하여튼 이제 할 건데 노래 대결입니다만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지난달부터 몸풀기 대결을 해. 몸 왜 웃어?
1: 아니.
2: 애도 안 낳는데.
1: 아니 아니라 우리 아나운서 주시고 하는데 라디오 네. DJ하다가 그래서 하여튼이라는 말을 듣고서 너무 그래서 하여튼이라는 건 무슨 말이지? 그래서 하여튼이라고.
3: 그렇지 그렇지.
1: 오랜만에
3: 다음 말을 이어가기 위한 네, 연결.
1: 그래서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이라고 그래갖고.
0: 하여튼이라고.
1: 저는 무슨 호텔 하여튼. 이름 된 줄 알았어요.
0: 제가. 네. 네. 자 이제 몸풀기 코너 지난번에 우리 연기 대결 했잖아요.
2: 아. 네.
0: 괜찮았어.
2: 진짜 그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0: 아, 그래서 오늘도 네, 연기 대결을 해볼 건데.
1: 네.
0: 자, 오늘 이 연기 대결할 대사 영화를 윤성호 씨가 골랐다면서?
1: 아, 이거를, 예.
0: 뭐예요?
1: 제목은 근데 우리 피디님이 나의 슬픈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저씨예요. 예.
0: 나의 아저씨야?
1: 예, 나의 아저씨라는
0: 작가가 드라마인데. 없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나의 아저씨라는 아. 드라마인데요.
0: 야, 저 파블로가 독수리 타법으로 쓰는 거야, 그래도 이거. 어? 옷 하나 따고 뭐라 그러지 말고 나의 아저씨.
1: 네,
0: 영화 제목은 나의 아저씨.
1: 예, 나의 아저씨입니다. 그래도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왜 이 드라마를 연기
1: 아니 뭐 부천이 오신 날 특집을 해갖고 네. 그 이렇게 뭐 스님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네. 얘기하시길래 자꾸 아재아재 바라재 너무 옛날 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2: 옛날 사람이잖아요.
1: 아 그렇고 아 근데 그렇지. 되게 감각은 그래도 있어요.
0: 쟤도 내일 모레 한갑이거든.
1: 근데 트렌드는 그래도 많이 따라가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드라마 중에 이제 스님이 나온 장면이 나의 아저씨라는 이 드라마에서 보셨나요 혹시요? 아이유 씨 나왔던
2: 봤어요.
0: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1: 그 이제 여기서 역할은 여기서 이 장면은 남자 둘이 연인이었는데 남자가 갑자기 깨달아갖고 스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찰을 들어가서 하는데 네. 여자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0: 저런.
1: 좀 돌아와라. 깨고 나와라.
0: 파괴하고 나와라.
1: 왜 풀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는데 왜 나는 사랑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0: 그런 영화도 있어요?
1: 드라마,
0: 스님한테 드라마. 쫓아가가지고 그만 나오라고 네, 절에서 나오라고
1: 그게 메인이 아니라 메인은 뭐 아이유 씨가 주인공인데 여기 이 부분은 어쨌든 그 드라마의 한 어떤 부분에
0: 그러면은 그 일부분을 그러면은 저 윤성호 씨가 준비를 해왔나 본데 자 오디오로 그 장면을 한번 그 저 배우는 누군데요?
1: 배우는 오나라 씨.
0: 여성은
1: 남자분은 박해준 씨.
0: 박해준 씨가 아니죠. 머리 깎고 나오는 거야.
1: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3: 이거. 네, 박해준 씨가 스님으로.
0: 두 분의 대사다 이거지.
1: 네.
0: 자 오나라 대 박해준의 연기 대결. 자 그럼 오디오를 한번 들려봐 주세요. 시작.
4: 미안하다 아빠. 안 아픈 데가 없어.
0: 안 아픈 데가 없어.
4: 싫어.
0: 나 혼자 늦기 싫어.
4: 가자. 가자.
0: 아, 진짜?
4: 영생이도 사랑, 노골생이도 사랑, 왜 너? 나야, 왜 안 사랑해? 너 여기서 좀 못해. 나 같은 지랄 맛이 옆에 따라 그런 거야, 죄송하지? 버리기 전에.
0: 아, 연기자 온다는 거 뭐. 네,
1: 그러니까 거의 여배우의
0: 오나라 씨 연기.
1: 남자는 이제 살짝 몇 마디 해주는 거고 두 분이 이제 두 분이 대사가
2: 완전히 그러니까 오늘 목도 안 좋은데 샤우팅을 해야 되네.
3: 진짜 침도염이거든요.
0: 박혜진 씨는 대사가 여기서 딱 한 마디네. 밥 먹자.
1: 예, 그러니까 두 분의 이제 연기력을 가자. 보는 거죠.
2: 네. 네. 네.
0: 자, 이제 다 들으셨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셨을 거고. 자, 여기 영화 속의 정의의 처절한 외로움과 또 그런 그녀를 차마 안아줄 수 없어서 묵묵히 받아내야만 하는 박해준 배역 상원의 슬픔이 교차하면서 많은 시청자의 눈시울을 적셨던 장면입니다. 이게 영화예요? 드라마예요?
1: 드라마입니다.
0: TV에서
1: 아, 예, TV에서 드라마니까.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0: 그렇구나. 자, 그러면 자 지금 요 마침도 여기다 다 대사는 인쇄를 해놨으니까 자 그러면 몸풀기 대결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민주 씨하고 짝을 저가 이루고 윤성호 씨는 서지호 씨하고 지금 짝을 이뤄서 해보는 네네. 걸로 하자고요.
1: 알겠습니다.
0: 윤성호 씨 어때? 바꿔드릴까? 강민주 씨하고 할래요? 서지호 씨하고 할래요?
2: 아니 우리가 선택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0: 네. 아니 얘가 하나니까.
1: 저는 뭐 네. 상관없어요.
0: 아니 지금까지는 저하고 강민주 씨가 짝을 이루고 네네네. 김태발 서지호가 했는데 네네네네. 그냥 할까요 그렇게?
1: 뭐 상관없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예. 자 그러면 뭐. 자, 아니 그러면, 죄송한데 아이유 씨로 바꿔줄 거 아니면 아무나 상관없어요. 아이유 씨로 바꿔줄 거 아니면 아무나 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0: 뭐야 됐다.
2: 우리는 박해준 씨 아니면 아무나 상관없어요. 아, 이 스튜디오에서 제대로 나갈라 모르겠네.
0: 자, 강민주 씨가 이제 오나라 씨가 되고 제가 박해준 씨가 되는 거예요. 자,
2: 지난번보다
0: 더 뭐 외경 음악 같은 게 있냐? 아, 음악 주세요. 자, 강민주 씨 준비해주고 시작.

0: 안 아픈 데가 없어. 아침에 눈 떠지는 게 싫고 눈 뜨면 눈물부터 나. 네가 오면 안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와. 그만 와. 그만 와. 바보처럼 거기 있지 말고 나 혼자 늙어 죽기 싫단 말이야.
1: 밥 먹자. 가자.
0: 염소 새끼도 사랑하고 풀떼기도 사랑하면서 나는 왜 안 사랑해? 너? 너 여기서 득도 못해? 나 같은 지랄 맞은 여편네랑 살아봐야 득도 하지. 응? 이런 상권에 처박혀서 득도 못해. 내려와! 여기 확! 다 불질러 버리기 전에 내려오라고!
2: 야, 연기를 하시네요, 그래도.
3: 아, 연기 겸업해야 될 것 같아.
2: 아, 연기를 좀 하시네. 아니, 중간에 이게 뭐. 대사를 처음 봐서 그렇지만 이걸 다 외우고 하면 또 다른 느낌 나는데 연기를 좀 하시네요. 근데 이게 딱 들으면서 아이유 씨랑 아, 그 오나라 씨랑 좀 다른 걸 느낀 게 네. 아무래도 이제 강민주 선배님께서 좀 연배가 있다는 걸 느낀 게 보통 네가 오면 안 아플 것 같아 이래야 되는데 네. 네가 오면 안 아플 것 같아.
3: 경기도 연천 사투리요.
2: 안 아플 것 같아. 안 아플 것 같아.
3: 아, 예리했어.
2: 어, 그 부분에서. 아, 여기서 연륜이 나오는 거야.
3: 역시 개그맨이라 딱 잡아내는 거야.
2: 네, 연륜이 딱 나오는 거야.
4: 언니가 이렇게 아픈 사람 같아. 온 몸이 다 아파. 자. 안 아픈 데가 없어.
3: 강민지 씨의 열연 잘 들어봤습니다.
4: 아, 또 웃기네.
3: 지금 몸풀기 대결에 이것도 승자 있고 패자 있는 거예요. 자, 서지호 씨.
4: 아, 웃음 터졌어.
3: 준비됐죠? 이따가 끝나고 뭐 딴 핑계 대고 그러지 마.
4: 알았어요.
3: 알았죠? 자, 아, 배경음악 주세요.

0: 안 아픈 데가 없어. 아침에 눈 떠지는 게 싫고 눈 뜨면 눈물부터 나. 네가 오면 안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와. 그만 와. 그만 와. 바보처럼 거기 있지 말고 나 혼자 늙어죽기 싫어.
1: 밥 먹자. 돼지국밥 먹을래? 아니면 소고기밥 먹을래? 빨리 가자.
0: 염소 새끼도 사랑하고 풀떼기도 사랑하면서 나도 왜 사랑 안 해? 너 여기서 득도 못해. 나 같은 치안 맞은 옆에 내랑 살아봐야 득도를 하지. 이런 상권에 처박혀서 득도 못해. 내려와. 여기 확 다 불질러버리기 전에 내려와.
2: 돼지국밥
3: 뭐야?
2: 진짜인 줄 알았잖아.
3: 아유, 잘한다.
2: 야, 너 내려가야지 안 되겠다, 너.
4: 근데 중요한 게, 저도 뭐, 이런 애드립을 했는데, 돼지국밥 얘기 흔들리는 거 보니까 돼지국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3: 돼지국밥 너무 좋아하지.
4: 그러니까, 와, 이게, 아, 제가.
3: 소갈국밥 있으면 내가 안 흔들렸다고. 돼지국밥.
4: 좋아하는 걸 딱 찔렀구나.
3: 진짜.
2: 두 분의 연기 정말 일취월장. 지난달에 해보고 이제 두 번째 보는 건데. 네네네. 더 재밌네.
4: 아, 연기를 잘하시네.
2: 다음 달에 또 기대를 해보고. 자, 그래서 이제 몸풀기 대결입니다만. 승자와 패자는 있는 법. 네, 파블로 PD가 프롬프트에 올려놨어. 오늘은 서지호의 승리래.
3: 진짜?
2: 칼을 갈았다.
3: 인정.
2: 자, 여기까지.
3: 고마워.
2: 지난번에는.
3: 고맙단 말이야.
2: 지난번에는 강민주 씨가 몸풀기 대결에서 이겼잖아. 그러니까 차례대로 하는 거야. 자, 이제 뭐 딴 거.
3: 아무 의미 없어. 아, 너무해. 내가 이기면 맨날 차례대로 한대.
4: 그러면은.
2: 그러냐?
4: 돼지국밥 한 그릇 사주는 걸로 하시죠.
2: 알았어.
4: 돼지국밥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네.
2: 아니, 두 분 정말 저 배우로도 나가도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서강 대결, 노래 대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저 서지호 씨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 청취자들께서 신청곡을 지금 많이 보내고 계시는데, 신촌블루스의 골목길 신청이 들어왔는데,
3: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다양하게 주시네요.
2: 어떻게 가능할까요?
3: 가능해. 안 되는 줄 알았어.
2: 그래가지고 득도하게 득금하겠어. 네. 자, 우리 저 고대석 실장님, 네, 준비 좀 해주세요. 네. 됐습니까? 네. 네. 자, 여기 모니터에 지금 화면에
4: 노래
2: 나옵니다. 노래. 자, 서지호 씨가 즉석에서 합니다. 신촌블루스의
3: 랄라.
4: 골목길. 골목길 하면 저는 양동근 씨 노래 생각나는데.
2: 그렇지. 커버링 했으니.
4: 딴따라단따라단따라라.
2: 계속 해야 돼. 아니, 저 고대석 실장이 반주로
4: 못 맞춰. 딴따라따. 원래 이재민 씨 노래 아니야? 딴따라 골목길. 골목길 맞지 않아요? 원래
3: 골목길 접어들 때.
4: 아, 그거, 그 골목길이구나.
2: 전에 계속 해야 돼. 고대석 실장이 반주를 못 잡고 있어.
4: 오늘 혹시 반주하고 오신 거세요? 점심 드시면서 반주하셨나? 왜 반주를 못 찾죠? 예?
2: 빠꾸가 대신 노래해야 되겠다.
4: 그러니까요. 딴따라, 딴따라, 딴따라라. 딴따라. 아니, 근데 아까 전에 강민주 선배님이, 솔직히,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네. 중간에 대사를 두 번 정도 씹었어요.
2: 경기도 연천 사투리 때문에.
4: 그리고 약간 대사에 흔들렸죠. 두 번 정도.
3: 맞아요.
4: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보기엔 강민주 선배님이 오늘
2: 자,
4: 이겼습니다.
2: 그러면 준비된 겁니까? 네. 자,
3: 제가 이기는 게 불편해요.
4: 응? 예?
3: 제가 이긴 게 불편해요.
2: 반죽이 준비되고
4: 진 사람 또 이렇게 위로해줘야죠.
2: 시작하겠습니다. 서지호가 부릅니다. 골목길 박수.

0: 날아다니면서
1: 그러니까요.
0: 멋진 노래 잘 들었습니다.
1: 네네.
0: 윤호 씨, 서지효 씨 라이브 여기서 처음 들어봤죠?
1: 아, 처음 들어봤어요.
0: 어때요? 윤호 씨도 가수잖아.
1: 아, 라이브를 들으니까 굉장히 또 확실히 이제 잘한다는 게 느껴지고 이걸 들으니까 저도 한 거 같은데 약간
0: 저도 노래 있잖아. 윤호도 노래 있잖아.
1: 제 노래도 있지만
0: 뭐 있지?
1: 뭐 오메가 3
0: 찬불가인가? 찬불가?
2: 오메가3.
1: 아니야, 오메가3. EDM은.
0: 아, 오메가3.
1: 아니, 트로트는 오메가3랑 뭐, 진짜라 진짜 있는.
0: 진짜라 진짜.
1: 그 EDM, 이제,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뭐.
0: 옛날에 여기 12시, 2시 주말에 할 때 그 노래 많이 틀었잖아.
1: 예, 진짜라 진짜.
0: 그렇지.
1: 진짜.
0: 근데 그 노래 나오면은 사람들이 막 채널을 바꿨다는 얘기들이 많았어.
1: 응?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그랬나요? 그랬다면 뭐 되게 실망이네요.
0: 박구 씨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예지 아빠님께서 이렇게 블루스한 노래와 지호 누나의 음색이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정말 감탄입니다. 극락정토 TBS를 찾으신 유진스님 고맙습니다. 성불하세요. 관세음보살.
0: 근데 실제로 유진스님은 아니잖아.
1: 유진스님 동생이죠.
0: 윤성호 씨. 올라온 분은 유진스님인 줄 알았더니 윤성호 씨가
1: 나왔죠. 그렇죠. 유진스님은 제 쌍둥이 형이고.
0: 그러니까. 유진스님은 잘 계세요?
1: 네, 잘 계십니다. 예.
0: 그 산에 계십니까, 요새?
1: 아니요, 아니요. 저희 아파트에 있어요.
0: 아파트.
1: 예, 예. 뭐, 스님들이라고 다 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를 잘못 알고 계시는데, 자, 스님들도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있고 그러세요.
0: 첫 번째 서지효 씨의 골목길 신청곡으로 들어봤고요. 이제 강민주 씨. 그죠?
2: 네.
0: 아, 물 한 컵 마시고 계십니다. 어떤 곡이 됐냐면은, 여러 신청곡 중에 불효자는 웁니다가 들어왔대는데
2: 네? 아,
0: 불효자는 웁니다.
2: 이번
0: 어때?
2: 달이 가정의 달이니까
0: 네. 네.
2: 아무래도 부모님 생각나서 신청을 해주신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언제 가능할까요?
2: 네, 해볼게요.
0: 그러면 자 고실장님 불효자는 웁니다. 좀 찾아주시고요.
1: 네. 네,
0: 자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예, 예.
0: 강민주 씨의 신청곡으로 라이브 듣겠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자, 박수.

0: 즉석에서 해주셨어요. 아유, 잘 들었습니다. 강민주 씨가 이 노래 들으면서 어머니를 많이 떠올렸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옛날에 그 KBS 아침 뭐죠?
1: 아침마당.
0: 아침마당에 나왔을 때 그때 보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 늑막염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죠? 눈물이 촉촉 하시네요.
1: 지금 살아계셨으면은
0: 어머니가 그게 맨날
1: 그 늑막염이라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0: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1: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0: 그러니까 지금 눈물이 핑핑핑 돌고 있어요. 네. 아까 나 노래할 때 울을 것 같더니 노래할 때는 안 우는데 노래 끝나고 나니까 지금 울고
2: 있어요. 이렇게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0: 그리고 이제 이 저 강민주 씨의 그 이 노래에서 실력이 저는 그 여성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저음이 이렇게 쫙 내려갈 때, 예? 네. 그죠? 남자도 못하는 그런 저음을 쫙 내려갈 때 보면 정말
1: 근데
0: 대단한.
1: 이제 나이 먹으니까 저음이 내려가더라고요.
0: 나이 젊을 때 안 내려갔는데.
1: 젊을 때보다도 네. 확실히 목소리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보다도 확실히.
0: 지금 지하 몇 층까지 간 거예요?
1: 지하 한 7, 8층까지 간 것 같아요.
0: 그럼 앞으로 몇 층까지 더 내려갈 거예요?
1: 한 12층?
0: 12층까지.
3: 저음이 더 내려가는 방법이 있어요. 목소리 허스키 하는 방법. 네. 하루에 담배 한 두 갑 피면 담배 한 두 갑 피시면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0: 윤정호 씨.
3: 예, 예.
0: 누나 저 라이브 어땠어?
3: 아, 너무 좋았죠. 약간 저는. 네. 약간 들으면서 저희 어머니 아직 뭐 이렇게 계시거든요. 네, 어머니가 이제 여든이신데 이렇게 생각나면서
1: 아유, 너무 행복한 거지.
3: 그래. 네. 네. 네. 네.
1: 우리 엄마는 48살에 하셨어요. 48살.
0: 네. 음악염 참 별거 아닌데 사실 어제는 알겠습니다. 자, 불효자는 웁니다까지 노래 대결을 들어봤고요. 자, 이제 이 두 번째 노래 대결을 이제 갈 건데 가기 전에 오늘의 또 이제 초대손님 김태발 씨 대신에 또 세부에서 비행기 타고 왔대잖아. 출연료도 없다는데 의리 하나로 뭉쳐진
1: 출연료 없는 건 여기 와서 하는 것 같아.
0: 그 아니야. 얼마 왔다가 뭐라고 한대 막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3: 제가 작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도 없었었어요. 그래서 한번. 근데 아직까지 없는지 몰랐어요. 아직까지 없다는지 몰랐었어요.
0: 지금 우리가 웃는 게 아니야.
3: 내가 웃는 게 아니야.
0: 그래서 저 빠꾸 씨의 노래를 한번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나? 이거 반주 있냐?
3: 죄송한데 라이브 하면 따로 노래면 안 돼요. 저도 좀 감성적인 노래 좀 해보시면 안 돼요.
0: 그러면 AR로 그냥 듣겠대.
3: 예예. 라이브로 하면은 제가
0: 김빡순의 노래. 예. 옛날에 김인석 씨와 같이
3: 김빡입니다. 김빡.
0: 김빡.
3: 네네네. 박희순 씨랑 했었는데 원래 박희순 씨는
0: 박희순은 빠졌어?
3: 아니, 음악적인 견해의 차이로. 음악적인 견해가 있어서 조금.
0: 이거 뭐 비틀즈냐?
3: 예, 그런 느낌. 폴 메카니 그런 느낌으로.
0: 아, 그래요? 그럼 김빡이 부릅니다.
3: 네네.
0: 누구라고 김빡이?
3: 근데 진짜라 진짜보다 오메가3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예.
0: 그래. 오메가3 들려줘.
3: 오메가3가 더 좋아요. 예.
0: 출연료도 안 주면서.
3: 아니면 제가 노래를 한 거 하든지 뭐.
0: 무슨 노래 할까?
3: 세월이 가면.
0: 됐고. 오로라씨? 오로라씨? 여보세요. 오로라씨?
1: 오메가3.
3: 오메가3. 오로라씨는 누구야?
1: 오메가3.
3: 와, 이럴 거면은 그냥 유튜브로만 방송해요. 라디오 이거 송출하지 말고요.
0: 자, 그러면.
3: 이럴 거면 그냥.
0: 오랜만에 들어서 몰랐잖아. 네. 자, 오메가3 영양제를 한잔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빡구 동구?
3: 아니야, 김빡인데 이거 옛날 김빡으로 치면 나와요. 김빡이요.
0: 김빡으로 치래.
3: 예, 김빡으로 치면 나옵니다.
0: 안 나온다는.
3: 김빡순으로 쳐보세요. 김빡순 치면 나올 수 있어요.
0: 오메가3?
3: 네네. 오메가3가 이 오메가3를 어쨌든 다 필요하잖아요. 또 이걸 먹어야 되는데 요즘 또 이제 그 심혈관 질환 이런 것 때문에 심장이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노래가 김인석 씨가 미스터 트롯 나간 적 있거든요.
1: 네.
3: 오라트 받았어요, 이 노래로.
0: 그래요? 오메가3로?
3: 네. 예. 이 오메가3의 노래 부르고, 오라트를 받았습니다. 네.
1: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라 노래를 잘해서였나?
3: 노래도 좋고, 노래도 잘했고, 그렇죠. 죄송한데,
0: 노래가 있다는 거야? 뭐지? 못 찾고 있어.
3: 못 찾았어요?
0: 못 찾았어.
3: 그러면 됐어요.
0: 그러면 아까 그걸로 들어.
1: 나오네요.
0: 나오는 거야, 이거? 이 노래 뭐야?
3: 이거는 예전 거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시 불러.
0: 오메가 3 하이튼?
3: 나 예전 거
0: 이거 기억했죠. 오메가 3 나갑니다.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0: 박구씨 오메가3. 당신은 나의 오메가3야.
1: 노래 잘하네.
2: 나 만화 영화 주제가인 줄 알았어.
0: 아, 그래요?
2: 오메가3랑 로봇이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
3: 아, 네? 알겠습니다.
2: 네. 왜 비웃듯이 쳐다보냐.
3: 아니야.
2: 아니, 노래 잘하는데.
3: 근데 이게 원래 처음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김인석 씨랑 같이 따로 이거를 편곡해서 불렀거든요. 중간에 이제 랩도 있어요. 중간에 항암 효과 오메가3, 당뇨에 방 오메가3. 그치, 전립선에 오메가3. 근데 여기
2: 전립선에도 오메가3.
3: 아, TBS 업데이트를 안 했네요.
2: 오메가3까지밖에 없는 거야? 버전이?
3: 예. 네.
2: 4, 5 그런 거 없냐?
1: 비타민C. 되게,
3: 네, 재밌네요. 네. 재밌는 방송 TBS.
2: 자. 어떻게 노래 평을 한 번씩 선배들이 한 번.
1: 아니 원래 개그맨들이 네. 여러 다방면에서 참 재주가 많거든요. 근데 네네. 역시 윤성호 씨도 여러 방면으로 괜찮대.
2: 그러니까 인사치레를 네, 하는 거죠 그냥.
1: 아니 노래 잘해요.
2: 아, 잘하는. 네, 손지호 씨의 냉철한 평가를.
1: 개그맨들 중에서도 가수 못지않게 노래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2: 네. 네,
1: 그런 분들은 좀 견제가 되는데.
2: 예. 전혀 견제가 안 돼요.
1: 저는 예, 그렇죠. 편안하고 맑고 깨끗하게 들으셨네요.
3: 네, 저는 요 당시에는 굉장히 좀 그랬고 지금도 뭐 제가 가수분들

0: 불렀죠.
1: 아, 노래 좋아요.
0: 어, 여러 가지 노래 중에 강민지 씨한테 맞을 만한 노래로 사랑밖엔 난 몰라를 예. 올려놨습니다.
2: 아,
0: 어떻게?
2: 아, 이 노래를 좀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또 불러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0: 누구죠, 엄국이?
2: 아, 심수봉.
0: 아, 심수봉 씨. 네. 자, 고재석 실장님 준비됐습니까? 네.
3: 순간.
0: 저기 저 고재석 실장님도 저 불교인가봐 오른손에 묵주 차고 오셨는데. 네?
4: 아, 묵주는 천주교 아니에요?
0: 저 뭐라 그러죠?
4: 염주가 불교죠.
0: 염주. 네.
4: 불교세요?
5: 아니요.
4: 그럼.
0: 그
4: 예?
0: 네?
4: 아, 네네. 알겠습니다.
0: 묵주 맞네요, 네. 그러면. 자, 그러면 묵주가. 강민주 씨의 사랑밖에

0: 씨가 즉석 신청곡으로 사랑밖에 나 몰라 하고 있습니다.
1: 우리 민주는 아주 순수한 아이구나. 민주한테 오빠가 스포츠카

0: 사랑밖에 난 몰라. 잘 들었습니다.
1: 아유, 죄송한데 제가 이게 문자가 왔는데 제가 제 지인이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지 몰랐어요. 저한테 3번 테이블 애드립 너무 좋다고.
0: 뭘로 왔는데? 카톡으로 왔어?
1: 예, 예. 세부에서 영어 어학을 하고 있는 우리. 예. 백승현 씨가 예, 지금 세부 엘사 어학원이라고
0: 세부 승마 이렇게 해서 오메가 3 좋다 자꾸 진행하지 말라 그러는데 승현아는 나야
1: 승현아 형이 좀 진행 좀 할게 왜 그러냐 승현아
0: 애들이 좋았대 3번 테이블
1: 그리고 나한테 보내지 말고 저 TBS 홈페이지에 보내 문자를
0: 자. 어떠셨어요, 황민주 씨? 네. 노래하면서.
2: 네. 아, 이 노래는 사실 제가 가끔 부르는 노래인데. 아,
0: 네. 마침 뭐. 잘 됐네요, 오늘.
2: 네, 근데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딱 있으면서 이 노래를 당신이 너무 좋아. 막 했으면 좋겠는데. 네.
3: 그만해요, 이제.
2: 없어서.
0: 그만하세요.
1: 없어요.
2: 없어요.
1: 없어요.
0: 근데 아까. 예, 예. 아니, 여보세요. 예. 근데 아까 뭐 스포츠카 사줄게 했는데 뭐 얼마짜리 얘기한 거야?
1: 일단은 계좌번호 좀 알려주시면요.
0: 됐고.
1: 그쪽으로.

0: 이제 할부가 빠져나갈 거예요. 제가 계약만 해드릴게요. 계약만 해드리고 이 리스트에서 매달 그 빠져나갈 거예요.
1: 자 이제
2: 아이고 남조 보고면은
1: 다음은 이제 서지호 씨한테 신청곡 여러 곡이 들어왔는데 진성의 보릿고개로 해달라는데 파블로가.
3: 네? 저는 왜 그 극과 극을 붙이시는
1: 아는 아는 몰라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고 네. 어때 되나요?
3: 네.
1: 자 그러면 그러네. 실장님 보릿고개
2: 네. 아, 태바리보다 훨씬 아니, 우리 그 부실장님이 훨씬 잘하네.
1: 그렇지. 태바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힘드는데 네. 우리 고대석 실장님은 딱딱하는구만 그냥.
2: 그러니까 네.
1: 윤성호 씨 보릿고개 노래 알지?
0: 저는 그 시대가 아니래서 보릿고개
1: 아니,
0: 시대가
1: 노래를 아니에요. 아 노래는 모르고
0: 저는 안동역밖에 몰라요.
1: 안동역에서.
0: 근데 우리 서지호 씨는 왜 자꾸 남자 노래만 하죠? 아까 골목길도 그렇고.
1: 아니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저 PD가 정해준 거야. 청취자 신청곡이 여러 개 들어오잖아. 네.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해 달라.
3: 저도 여자 노래 하고 싶어요. 사랑밖에 난 몰라.
1: 워낙 노래를 잘하잖아.
0: 그러니까.
1: 그러면. 진성의 보릿고개 서지호 씨가 부르겠습니다. 박수!

0: 고인 포기하고 있어요.
1: 나도 한마디 해줘요. 갔는데
2: 스포츠카 하나 샀는데.
0: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뉴스 보고 있어서요. 제가 제 주식에 좀 넣어놓은 게 있어서.

0: 여자 진성이네 뭐 그냥. 아,
1: 아주. 아니, 저는 중간에 뭐가 없어요.
2: 아 죄송한데.
0: 뭐 주식 뭐 했다고.
2: 아니 앞에 화면이 있는데 뉴스가 나오는데.
0: 뭐 무슨 뉴스 봤는데요?
2: 아니 이게 경제에 관한 게 좀 나왔어요.
0: 스님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되고.
2: 주식에 좀 들어가
0: 있어서. 집중 좀 해주시고. 오늘. 아니 서지호 씨한테 뭐 좀 사준다 그래.
2: 죄송한데 뭐 사줄 수 없는 게 오늘 주식이 많이 빠져갖고 많이 힘들어 제가 지금 억지로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지금 보릿고개네요 그럼.
2: 네 보릿고개입니다.
1: 네, 네.
2: 억지로 방송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0: 지금 네. 사실 지금 5월이잖아요.
2: 네네네.
0: 지금이 옛날로 치면 보릿고개 이때야.
1: 그렇죠 그렇죠.
0: 가을에 수확했던 곡식이 이제 다 떨어지거든요. 이제 모내기 철을 앞 지금 이제 모내기 막 시작하거든요.
1: 네 맞아요.
0: 요맘때 이제 청보리밭에 가면은 보리가 좀 무럭무럭 자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면서 보릿고개를 이제 탈출하는 거야 이제. 아. 그 직전까지는 그냥 이제 물 한 대 좀 떠먹고 막 그렇게 살았거든.
2: 네.
0: 네? 우리 살 때 제일 힘들었어. 뭐냐. 5283님이 서지호 야 역시 짱이다 노래 잘한다 한 표 던지겠다 이렇게
1: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0: 아이고
1: 고맙습니다
0: 자 오늘 윤성호 씨
2: 예.
0: 어땠습니까 이런 오늘요? 그 대결 코너 옛날 DJ로서
2: 아
0: 어떻게
1: 정신 좀 차려봐요
0: 저 그만 좀 봐 저 뉴스 찍고
1: 아, 해야지
0: 저 코스피 1.2% 하락 뭐 이런 거 보고 앉아 있지 지금
2: 하락 출발이에요 1.2% 하락 출발
0: 7140까지 아
2: 예 네, 출발을 1.2% 하락 있지
0: 뭐 좋아졌다는 거야
2: 아니 더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0: 됐어 그만 보시고
1: 써 있어요
2: 죄송한데 뭐 이런 사람한테 뭘 오늘 어떠냐고 물어봐요 에이, 저한테
0: 자
2: 오늘 뭐 안 좋죠 그냥
0: 아 그건 그렇고 우리 이런 형식의
2: 아, 예.
0: 예능을 이렇게 좀 같이 아, 예. 해주셨는데
2: 중요한 게 두 분이 대결을 떠나서 두 분이 모두 너무 잘해주셔서
0: 예.
2: 노래도 그렇고 아까 처음에 연기 몸풀기 연기도 너무 잘해줘서 굉장히 또 아 저는 뭐 뿌듯했습니다
0: 그래요 예. 오늘 또 저 유진스님의 제자 동생이죠
2: 예, 예,
0: 빠꾸 씨가
2: 예.
0: 나와가지고
2: 예. 예.
0: 석가탄신이라를 또 기념하는
2: 네네네.
0: 영화 또 대본도 네. 만들어주고 아주 좋았습니다.
2: 야, 요거 0337님이 남긴 문자 하나만 읽어주세요, 가기
0: 전에. 0337님이. 근데 누가 진행자?
2: 죄송한데. 아, 누가 하면 어때요?
0: 주식이 네가 읽어, 지금.
2: 네가. 오늘 폭락한 마당에 지금.
0: 알았어, 내가 읽어줄게.
1: 뭐 본인 자랑이 올라왔는데.
0: 0337님이, 진짜 역대급 출연진이에요. 출연료 없이도 이렇게 멋진 분들 모시는 허리케인 라디오 최고입니다. 유진스님도 의리왕스님이고요. 서강대결 라인 센 언니들도 멋짐입니다. 이렇게 하셨네.
2: 네네네네.
0: 자, 이제 오늘 자, 두 분의 서강대결. 또 승자를 발표를 해드려야 돼.
2: 네. 아, 제가 한번 제가 할까요? 제가 할게요. 자, 오늘 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승자는
0: 누구예요?
2: 서지호.
0: 좋습니다, 서지호 씨. 저 승리의 말씀 한 말씀.
1: 예! 질팡질팡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자, 강민지 씨도 네. 지난주에 이겼었잖아요.
1: 지난주에. 네, 네. 네.
0: 이번 달에는 서지호 씨 이기고
1: 네.
0: 사이가 좋습니다. 서지호 씨의 신곡이야. 질팡질팡.
2: 질팡질팡.
0: 뭔 뜻인지 알아?
2: 뭔 뜻이에요?
0: 인생은 거래다. 그러니까 딜.
2: 아.
0: 영어야.
2: 네.
0: EAL.
2: 팡은 뭐예요?
0: 팡팡 터진다.
2: 아.
0: 연애도 거래를 잘해서 팡팡 터져라.
2: 아우, 너무 좋네요.
0: 질팡질팡.
2: 질팡질팡.
1: 축하! 축하해요.
2: 와, 한 방 매겼네.
0: 서지호도 뭐 있나 본데.
2: 아, 있어요?
0: 뭐 있어요?
2: 아,
0: 오늘은 끝곡으로.
1: 꼬리꼬개야.
2: 다시 힘들어요?
0: 조용히 해요. 서지호의 딜팡딜팡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누가 최고다?
1: 우리가 최고다!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2: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1: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2: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TBS 교통정보. 현재 서울 기온이 24도입니다. 어제보다는 2도가량 낮은 기온이지만 간간이 바람도 불고 햇살도 좋은 주말입니다.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는 여러 건의 집회와 행진이 연이어 열리고 있어서 도로의 일부가 통제되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면 이른 아침부터 밀리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거의 전 구간 정체입니다. 종암분기점에서부터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 나들목까지 가는 데만 25분 정도 걸리고요. 반대 도심 쪽으로도 묵동나들목 이전부터 하월곡림프까지는 속도 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도보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였다가 여의도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가는데 40분이나 걸리고 있는데요. 가양대교 조금목과 2차로의 고장차가 어려움을 더하고요. 강변북로도 잠실에서 반포대교까지 가는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2: TBS 교통정보
3: 강변북로 일산 방면 한강대교 조금목과 있었던 사고는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구간이 아주 길고요. 여기 통과하는 데만 50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는 사고가 두 건이나 났습니다. 우선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잠실에서 반포까지 가는데 35분 정도 걸리고 동작대교에서 성산대교 쪽으로도 시속 40km 안팎입니다. 또 가양대교 조금 지나 4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요. 반대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은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25분, 여의도에서 영동대교까지 40분 넘게 걸리는데 예, 성수대교 조금 지나 2차로에서 조금 전에 사고 났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금천교 방면 지하도로 중간부터 밀리기 때문에 30분 정도 필요합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0: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부처님 오신 날 연휴 첫날 아침부터 북부간선도로의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앙분기점에서 신내나들목 쪽으로 길게 밀려 있고요. 반대 신내나들목에서 내부순환로 진입하는데도 움직임투납니다. 이어지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 홍진문터널 안에서부터 성산램프 쪽으로 시속 30km 정도로 움직임 둔한 상태고,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은 1시간 전보다는 좋아졌지만 한강철교 조금 지나 1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서행하고요. 이후로도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강남권 통과하는 내내 정체입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방면에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동작대교 조금 지나 4차로에서 사고 났기 때문에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려있는데요. 이후로 원효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쪽으로도 밀리고, 둔번산도로 성수대교에서 중랑교까지 25분 정도 걸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1시간 사이에 고속도로의 정체 구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침부터 밀렸던 서울 양양 고속도로도 이제는 눈에 띄는 정체 구간 없고요. 서해안 고속도로도 이제는 서울 방향만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지날 때나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짧은 정체 구간 남아 있습니다. 일직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도 처리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방향 광교터널 부근에서 곡수원 지나는 데만 움찔합니다. 반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김포요금소에서 송내 쪽으로 긴 구간 속도 내기가 어려운데 중간에 장수 부근에는 고장차가 있어서 갓길로 옮겼고요. 서울시내 성산대교 강북방향 성산대교 북단 부근 1차를 고장차가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금천방면도 지하도로 끝지점 1차를 고장차가 있고 강변북로 일산방면 서강대교 조금목과 2차로에도 고장차가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4: TBS 교통정보.
5: 오늘 서울 시내는 어제보다는 기온이 약간 낮았지만 바람 시원하고 햇살도 좋은 봄날씨였습니다. 반면 내일과 모레까지 남은 부처님 오신 날 연휴 기간은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 내일 한낮 기온이 28도, 모레는 30도까지 오를 전망인데 화요일에는 다시 비가 내려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서울 시내 도로들 대부분 소통 원활해졌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반포대교 조금 못가 있었던 사고도 조금 전에 사고 차량 견인됐고요. 동거산 도로는 의정부 방면 군자교에서 중랑교 지날 때까지, 북부간선 도로는 도심 방면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램프 지나는데 아직은 밀립니다. 남산 1호 터널 끝에서 한남일 고가차도 내려서는데도 움직임둔한 상태지만 3호 터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는 흐름 괜찮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한남대교 남단에서 서초까지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0: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서울 시내 서서문고가차도 철거 공사로 고가차도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로 인해 고가 하부 경찰청 앞 교차로 시청에서 충정로 방면으로 직진이 금지됐고요. 아리스본부학 교차로 서소문로에서 청파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가차도가 전면 통제되면서 고가 하부도로는 운영되고 이 공사는 오는 7월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5: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4: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어휴,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 안녕하세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 주말 방송은 주중에 했던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모두 고마워요.

한번 사는 인생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일까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언어. 지금 네 곁에 있는 사람. 농밀하게 보내는 시간. 가장 사랑하는 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 이 다섯 가지를 바꿀 수 있으면 그게 누구든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간입니다.

0: life.
1: 본조비, It's my life. 5456번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이분도 역시 TBS의 정상화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여름말에서 말씀드린 니체가 얘기한 다섯 가지 방법. 언어, 사람, 시간, 책, 태도. 이렇게 다섯 가지만 바꾸면 어떤 인간이든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니체가 얘기를 했는데 노래 나가는 시간에 우리 PD님이 잘 사는 방법이 참 어렵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언뜻 보면 쉬워 보여도 참 쉽지 않죠. 사람이 말을 하는 게 그 사람의 태도가 보인다고들 하죠. 요 내용으로 제가 가끔 연음말을 이렇게 열어볼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굉장히 재미있을 주제 같기도 합니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이 사연 보내주시면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한 선물 드릴게요. 어떤 선물이냐면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드림시어터, 어너더데이, 크림, 선샤인 오브 유어 러브. 656번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오늘은 마이클 잭슨 노래가 나오네요. 아주 좋습니다. 신청곡 드림시어터 어너더데이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마이클 잭슨 노래가 몇 번 나왔는데 어느 방송 때 보내주신 걸까요? 그저껜가? 그 첫 곡으로 그 마이클 잭슨의 삐릿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그날 보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신청곡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꼭 굳이 락 음악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신 노래 얼마든지 신청해 주시면 저희 PD하고 얘기 잘해서 잘 선곡해 놓겠습니다. 이어지는 곡 이예로, 그러니까 이예로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죠. 미스터 블루 스카이.

이에로 미스터 블루스카이 들으셨습니다. 0511번님, 권디 선곡이 너무 신나고 좋아요. 덕분에 많이 우셨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덕분에 많이 웃었어요. 고마워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0511번님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이렇게 그 라디오 듣는 평을 해주시고 고마워 해주시고 제가 이 0511번님 덕분에 늘 이렇게 응원도 되고 힘도 받습니다. 매번 너무 고마워요.

신중현과 엽전들, 미인. 이 노래는 정말 많은 뭐 전인권 선배님, 봄, 여름, 가을, 겨울 선배님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리메이크를 하셨던 곡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지널 신중현과 엽전들 버전이 제일 좋습니다. 같이 들으셨고요. 이어지는 곡 김정서의 아름다운 구속 9854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네요. 매일 밤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사연 보내는 게 좀 쑥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신청곡만 보내주셨는데 연음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얘기를 같이 나누는 데 있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같이 공감하고 웃어주고 울어주고 응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김종서 아름다운 구속.

0: TBS 캠페인.
1: 고온 건조한 날씨 탓에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봄철.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울창한 산림도 산불 한 번으로 며칠 만에 잿더미가 되고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인간의 수명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소중한 자연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산에 가야 한다면 담배나 라이터를 소지하지 말고 불법 취사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작은 산불이라도 발견한다면 즉시 119로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신고합니다. 만약 산불과 맞닥뜨린다면 계곡이나 큰 바위 근처로 대피하세요. 산불을 막는 방법.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핑크 플로이드, Wish You Were Here, Arctic Monkeys, Do I Wanna Know 두 곡 들으셨습니다. 뭐 핑크 플로이드야 워낙 유명한 밴드고 이 방송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Arctic Monkeys라는 밴드는 제가 나중에 조금 이제 시간 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제 좀 알고 보면은 좀 재밌는 비하인드가 좀 많은 밴드거든요. 오늘은 좀 신청곡이 좀 밀리고 그래서 좀 오늘은 넘기겠습니다. KIM 처복만이님 김 처복만이님 네. 와우 이 시간에 신나보긴 간만이네요. 이 TBS 앱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처복만이가 그 와이프복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이게 닉네임이 재밌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저껜가 무슨 도난동 닭돌깅 뭐 그런 분도 계셨고 그리고 일산 멋쟁이 주님 이분은 그래도 사연 자주 보내주시는 분이죠. 우디 권순우님 반가 반가 새벽 공감 출첵합니다. 이제 마감하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12시 30분에 사연을 주셨네요. 택시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마감하고 아이고 늦게까지 일하셨구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마워요.

CCR, Have You Ever Seen the Rain? The Walls, Rise on the Storm.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 마지막 곡입니다. Kansas, Dust in the Wind.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 성역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0: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1: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엄마 빨리빨리.
5: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4: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5: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4: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5: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4: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6: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예친형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 봤지만 나는 도련님이고 어찌 업어요.
0: 얘야, 그저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0: TBS 캠페인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TBS 교통정보
7: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2도인데요. 오늘부터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또 대체 공휴일인 내일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자외선도 강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기 바라고요. 한편 아직 도로 상황은 여유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 모두 다 통행량이 많아서 밀리는 곳은 없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목포 방면으로 영광 1터널 출구부 2차로에는 장애물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도 천안 방면으로 남천안 부근 고장차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한낮에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은 서울의 한낮 기온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도 강하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제에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는 대부분 상황, 도로 상황 여유가 있는데요. 내부순환로가 성수 쪽으로 연희램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는 고장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고장차 구간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방면으로 미사에서 남양주요금소까지 또 하도에서 서종 사이 모두 앞에서 9km 구간 정체입니다. 아직 경부고속도로는 대부분의 구간 소통 원활합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0: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년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올라서 서울의 한낮 기온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는 외곽으로 나가는 길목에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이고요. 월릉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 사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도 성수방면으로 고장차 때문에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연희램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 고장차 세워져 있기 때문에 뒤로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는 지금 한남 방면으로 여의 하류나들목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도 고장차가 세워져 있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가 양양 쪽으로 강일에서 서종까지 20km 구간 밀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